0: 아름다운 김용애 집사님의 삶도 나눕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달북민 김용애 집사입니다. 저는 고향이 백두산을 가까이 하고 있는 양강도입니다. 저는 2010년에 달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저희 외가가 다 중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모를 죽기 살기로 찾았는데 이모가 강을 건너서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예, 저희 이모 아들이 밀수를 했어요. 북한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저희 사촌동생이 지불을 하고 제가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남편이 계시다가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은 제가 다 데리고 왔죠. 사실은 우리가 다 강을 건널 때는 대한민국에 온다고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잠깐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건너가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 가운데 저희 아들이 북송을 당했어요. 2010년에 북송이 됐다가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네.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에는 사실은 상황이 정말 그 긴박할 때여가지고 돈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강을 건너게 되었고 어느 선교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천진이란 진앙도까지 오게 됐어요.
0: 중국에 돈벌이로 갔다가 아들의 북송 이야기를 듣고 북송된 아이가 구원받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김용애 집사님을 드디어 만나 주셨습니다.
1: 그게는 장백이었거든요. 중국 장백. 저희 이모가 계신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강을 건너기 전에 제가 머물던 국경경비대가 다니는 집에 경비대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은 천주교를 믿는 집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사는 것이 급급하다 보니까 뭘 믿던지 간에 그걸 상관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강을 딱 건넜는데 저희 이모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백에서 저희 사촌 언니가 왔는데 그날 밤 밤에 자면서 제 등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아 왜 이러지? 조금 좀 우리 북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모르잖아요. 예, 많이 의아했고 그런 중에서 저희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하거든요. 조선이 못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신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는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고 제가 3일을 장백에 머물다가 다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우리 이모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사촌 언니가 얘기하는 모습 그것이 막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언니가 그때 장백교회 전도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의 모습이 더 마음에 남았고 우리 사촌 언니가 막 믿어라 믿어라 하는 얘기보다도 이모가 진실하게 믿는 모습이 눈에 다가왔고 그리고 그 장백교회가 훗날에 2016년에 4월 30일에 장백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북한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으셔가지고 북한 선교가 정말 활발하게 그랬던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고 북한의 복음을 들고 넘어갔고 그것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어요.

0: 김영래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중국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의 친척을 사용하셨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은 김영래 집사님 한 분을 위해 또 그의 가정을 위해 믿음의 교회와 또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 저희 사촌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한 명이 넘어온 게 아니라 제 자녀를 세 명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친척이라도 너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다가온 모습은 우리 이모가 딱 압록강 옆이었거든요, 집이. 네, 근데 우리 사촌 동생이 밀수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우리 이모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옥수수 밭에 숨겨주고 밥을 날라주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이모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연히 저하고 저희 딸이 교회를 가서 양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장백에서 제가 만났던 한 밀수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밀수꾼은 사실은 북한 여자분을 한 명을 넘겨보냈는데 그 여자분이 잡혀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대피를 먹어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아무도 이렇게 탈북민 남자분들은 누가 숨겨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교회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 하냐. 하나님이 있으면 앞에 나와보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우리 이모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지만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0: 김용애 집사님은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추석 명절에 대한 집사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1: 양강도 해산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또 그나마도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서 간부를 하셔가지고 여유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간 게 그 양강도에서 이렇게 산골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시장이 멀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40리를 걸어가서 쌀을 사가지고 오고 떡도 사실은 푸짐하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니까 저희가 살던 시골은 농사 지은 걸 팔아야만 쌀을 시장에 가서 쌀 수가 사올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떡을 하는데 떡을 하면 애들이 막 자지 않죠. 음식을 하면 막 애들이 자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추석이면 제가 맏며느리였거든요. 네, 그럼 맏며느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애가 3명, 그 다음 시동생네 애가 2명, 그 다음 또 시누이네가 또 애가 2명, 시누이가 2명이다 보니까 뭐 애들만 해도 한 10명 돼요. 그러면 추석이면 저희 동네 시부모님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렇게 우리 애들이 다 가서 모이면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잖아요. 또 모이면 또 싸우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민간하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와서 먹기도 하지만 싸우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돌아보면 그게 추억이고 언제면 우리는 추석에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애잔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주시는 날이 꼭 있을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

0: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김용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 어쩌면 북한의 복음화는 우리 한국 교회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그곳에서 제일 처음 만났고 그곳에서 제일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2026년 추석 명절 특집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탈북민 간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북한은 추석 되면 서리가 내려요. 네, 이렇게 추운 지역은 서리가 내리는데 좀 서리가 내릴 때를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양강도 쪽에는 서리가 내리죠. 그런데 좀 이렇게 함경남도 그쪽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추석에만 가족들이 모여서 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부모님을 추억을 하고 사이가 많이 돈독했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순수했잖아요. 북한 분들이 사실은 순수해요. 근데 공동묘지잖아요. 북한은 공동묘지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묘를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묘에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함경남도에 저희 언니가 있었는데 산소를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너무 묘지가 많으니까 그런 일들도 있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개가 추석이 되면 애틋한 마음, 언제면 우리는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언제면 우리는 부모님 묘에 찾아가서 인사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탈북을 한 다음 저희 오빠도 군부대에서 장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북송돼서 가니까 저희 오빠가 폐암이 와서 돌아가시기 직전이 돼.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0: 바쁘고 했는데 저희 언니가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 언니도 참 뭐라고 할까요? 비극이라고 할까요? 아들이 두명 있는데 아들이 둘이 다 죽었어요. 하나는 군대를 갔다 와서 수술을 하다가 수술대에서 그냥 돌아갔고, 작은 아들은 피계력이 와서 죽었고,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그전에도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돈을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네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잖아요. 난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1: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을 기억하며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그곳에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와 그 그리움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속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은 평소 이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0: 내 주의 보혈은 사실은 그 교회가 엄청 이렇게 뜨거웠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가족들이 북한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경 연선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면 사실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직 북한 복음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북한 아무튼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는 다 북한 성도가 있었어요. 양육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언니네도 초소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양육을 받던 집에 북한 지하 성도가 양육을 받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이 제일 마음에 남거든. 내 주에 보여 정하고 정하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북한 복음화에 그러시다 보니까 한국에 많이 다니셨거든요. 왜냐면 중국 그 작은 교회의 힘으로서는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가셨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있던 양육을 받던 그 집이 창문을 열면 5층 앞, 그 집이 5층이었는데 문을 열면 북한 강 건너 방송 소리가 나고 해산역에서 열차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참 건너다 보면은 우리가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황폐한 그 땅이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왜저 땅이 저런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1: 마지막으로 집사님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0: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저희가 삼국을 거쳐서 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항상 감사하고 북한을 향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날에 우리가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 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추석 명절 특집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삶의 묵은 짐 앞에 때론 포기하고 싶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한

을 떠나 중국에서 이곳 한국까지 또 백두산 자락 양강도의 찬소리 속에서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어두운 북녘 땅을 포함해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눈물로 심은 기도의 열매들을 신실하게 거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극동방송 탈북민 PD 서인철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힐단

며칠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려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비웃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빌립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헬라인이지만 특별히 유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무리였습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헬라인들은 또 올라오게 되었는데 헬라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헬라인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져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헬라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방인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인들은 헬라인 유대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말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어 이름식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는 지어진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들은 빌립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본문과 말씀과 같이 답변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출세할 날이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로마 속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로마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독립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나사로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대통령이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우리도 다 장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출세할 날이 다가왔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왕이 되니까 너희가 이 유대 나라에서 이제는 아주 좋은 정치적으로 너는 좋은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죽는 날이 지금 다가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최고의 영광이 뭐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날이 최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찾아왔는데 그날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없이 살게 되었으면 이런 로마서 1장 21절로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죄성에 대한 죄에 속해 있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본성, 인간이 타락한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모습이 뭐냐니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겁니다. 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에덴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어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마음에 또 다른 신을 찾아가는 사탄을 추앙하는 사탄이 끊임없는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 두 번째 인간이 타락한 본성은 네피림이 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네피밀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는 장정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제 출입기 말씀 가운데 아낙 자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역사 가운데서 이 후손들은 네피림의 후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네피림은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냐니까 타락한 인간의 근본의 본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말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세상의 출세와 욕망으로 자기를 채워서 나는 누구가 없어도 산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들은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이제는 전쟁에 능한 용사 영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영걸로 큰 용사로 쓰임을 받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타락할 때 내가 하늘 보좌에 내가 세우리라.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근본의 모습은 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피림의 후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야 될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는 떨어져야 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날이 왔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죽어서 부활의 영광을 찾아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 왔다. 내가 죽을 날이 왔다.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위대한 영걸처럼 아니면 뇌피렴처럼 후회가 장대하고 장성하고 높아지고 이것이 출세가 아니고 이것이 복이 아니고 이것이 창대함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최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랑물에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대신 죽으시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는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같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구원의 논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 가톨릭은 믿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케 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거듭나고 난 다음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우리의 저번 주 하가다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이 누구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습니다.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안에 내가 성령이 계신다니까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우리의 몸은 집입니다. 집.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집입니다. 그럼 우리 집안에 누가 왔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사람 이단이고, 우리는 집으로서 삶을 혼과 영과 몸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는 겁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훈련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육의 것은 벗고 영의 것으로 있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닮아가게 되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죽어야 사는 하나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첫째,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마하면 죽으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서 마하면 죽으면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벼 씨앗을 하나 심으면 이 벼가 되어서 나중에 벼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수천 알의 씨앗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 씨앗을 하나 심어놓으면 이 감나무가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감나무가 수백 개의 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깨 하나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깨 하나를 심었는데 이 깨가 나중에 자라서 천 깨알을 넣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번째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구원, 생명이 임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는 위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영광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최고 영광이 아니고, 세상에 지식이 없는 사람 지식을 얻은 것이 최고 영광이 아니고, 죽어야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자로 최고의 영광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능력과 권세가 따로 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리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되느냐? 피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지도 않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죽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내려오며 믿겠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적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아담과 하와가 물러준 죄의 근본의 이 문제는 뭐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려오라고 말씀하지만 네가 나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 있으면 네가 죽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할 때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다 같이 성경책을 보세요. 다 같이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미 나는 영광을 했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최고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고 말하지만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사망이 와야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죄값을 지불해야만 모든 헬라인들, 그 시대당 헬라인이라 말하면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피 흘림을 죽으심으로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도 여러분 성교의 피가 이 한국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저기 호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수 없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는 토사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사모님이 먼저 죽게 되고 본인도 죽게 되고 이런 순교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땅에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흘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목회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때 당시에 일꾼들 총칼을 맞서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킨 그런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주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앞에는 하늘의 미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 큰 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도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절대 내 주장이 세고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앞뒤 인사합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역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하리라?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되고 말씀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자기 생명은 푸시케라는 헬라인데 이 헬라는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소원 푸시케 육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 생명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영적 생명을 내려놓고 지난날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를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면 영생하는 복을 받는데, 이게 여기에서 영생의 생명은 조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육적 생명은 죽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말하면 니고데모가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옛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옛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적 생명을 내려놓아야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푸식계 생명이 아니라 초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말이라 보존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씀에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 나를 말아 섬기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려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 나를 섬긴다고 하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마는 거다,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래 말만 가야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말은 섬기는데 삶은 안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말아 따라라고 말씀한, 그 나를 따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었으면 예수 믿고 나면 고생을 진땅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생이 진땅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육적 고생은 있지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예수 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고생 진땅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슬퍼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야망이 죽는다. 따라서 내 고집이 죽는다. 내 야망이 죽는다. 내 자존심이 죽는다. 어디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지가 죽는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짐으로 내려서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육적 생명을 포기하고 영적 조의 생명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교회 왔다가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있고 내 생각에 좀 주장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믿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내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 성경적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고 맞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성령으로 오게 됩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따라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가르침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입술로 나는 죽는다고 말을 해야 내가 죽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해야 내가 죽어져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의지가 하나님 뜻 앞에는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승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에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윗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주장이 세고 내 의지가 세면 절대로 사회생활

체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고 직장생활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내 체질은 직장생활 못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 못합니다. 인간관계 안 되는데 여러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보세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자기가 여러분 오더도 따오고 여러분 여기를 가지 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관계도 못하는데 여러분 자기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위해 상사도 못 모시고 옆에 사람도 못 모시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해가 되겠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나는 죽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말아 따라가라.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라?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다.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는 소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죽고 사는 원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경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깨워지고 새로워져서 복의 통로가 다 되는 부욕해되고 창대케되고 행복해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둥근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을 나누고 두 손을 맞잡은 채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가정예배도 드리고 하는 집들의 풍경이 정겹게 떠오르네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건네는 고맙다, 사랑한다는 축복의 말도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한편으로는요, 모두가 모여 북적이는 명절날 홀로 조용한 방을 지키고 계시거나 묵묵히 일터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외롭고 낮은 곳에 머무는 이들의 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시는 분이시죠. 혹시 식탁의 앞자리가 비어 있을지라도 나를 아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만큼은 그 어떤 대가족의 잔책상보다 풍성하게 곁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배나 더 큰 감사가, 홀로 시간 보내는 분들 계시다면 마음 깊은 곳을 포근히 안아주는 위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꽉 채워가는 복된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가족의 찬양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을 바람이지만요. 항상 가족들이 모이는 이 추석이 되면 많이 불리고 또 생각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추석 모습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대 잡고 가족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일터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혼자 오랜만에 여유를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곳에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요. 즐겁고

구원 열차 노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함께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명절이 되면 차 막힐 텐데 음식은 다 언제 하고 언제 치우지? 이런 작은 걱정들이 불쑥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이 추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날인 것이죠. 복작복작 가족들이 곁에 있다면 서로 눈 맞추며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서 기쁜 날이고요. 홀로 조용한 시간 누리고 계신다면 주님과 1대1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어서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예비해 두신 충만한 기쁨 남김없이 누리는 복된 추석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누리는 추석 보내시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화답해 주세요.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아멘 보내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맛있는 명절 음식 풍성히 챙겨 드시고요. 가족들과 눈 마주칠 때마다 고마워, 고생했어, 축복의 말 한마디 건네기로 해요. 혼자만의 연휴 누리시는 분들도 나만을 위한 근사한 특식 챙겨 드시면서 스스로를 아낌없이 격려해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천군천사 호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할게요. 저녁에 환하게 떠오를 보름달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환하게 웃는 날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의성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소린입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병영교회에서 팀룩워십 유닛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중구 병영성길에 위치한 울산 병영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5357번, 지역번호 052-292-5357, 울산 병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살기가 넉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었던 저의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네에서 가장 별난 할머니 밑에서 많은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약했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협심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키 70cm에 44kg밖에 나가지 않는 나약한 몸으로 운동도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병들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시면 그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가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안교회를 섬기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0: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1: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나고 찾으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또는 그 전날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추석을 쇠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 저런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올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음 같은 소리일지언정 작은 소리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 나눌 때 그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사연 보내주실 때 익명이라고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소망의 기도 시간이 끝난 뒤에 또

중보기도 팀에 전달이 돼서 울산 극동방송의 중보기도 팀이 또 기도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때로는 지금 혼자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척들도 들으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안내해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익명으로 쓰신 다음에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남아있다면은 마음 가운데 걸려있다면 이 시간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심영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0: 심영진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비준비하신 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파종과 추수를 도우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안에 계시는 그런 열매로 익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요. 오늘 소망의 기도가 바로 그런 응답의 시간,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문자 보내주실 분들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실 때 앞에 익명이라고 쓰신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기간 중에 가족과 함께 계시다가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가족의 기도 제목들, 친척의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반갑습니다.
0: 아니, 추석 그 기간에 어디 가지도 않으시고요.
1: 예, 뭐 저희 교회에서는 늘 추석 연휴 기간에 예.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지키고요.
0: 예.
1: 우리 부교역자들 이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새벽 기도를 목사님 지키시고요.
1: 예, 예.
0: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 거룩한 압박을 받으시면서 새벽 기도 나오실 것 같은데요.
1: 예, 뭐 멀리 이제 뭐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실 거고요.
0: 예, 예.
1: 또 이때가 참 좋은 것이 그동안 멀리 나가 있던 자녀분들이
0: 예.
1: 또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0: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1: 예, 예. 그런 분들을 또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0: 예. 목사님, 제가 지금 알기로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으신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예.
0: 추석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또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 예. 뭐, 오히려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0: 예.
1: 우리 소망의 기도를 같이 나눌 때에 더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이고. 들고요.
0: 예.
1: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고요. 또 주변에 가족과 친척이 함께 계신다면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같이 받아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에 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시작하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지금 오고 가시는 분들, 또 이 시간에 가족을 만나기

0: 위해서 울산에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 권면의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0: 주님.
1: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형편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제목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0: 주여.
1: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또 가족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족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저희가 또이 시간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태 목사님이 정말 영육간에 또잘 회복이 되셔서 또 육신의 건강으로 또 새벽 기도도 잘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에도 전달되어서 같이 기도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030번님, 디스크로 아픈 허리가 이사 후에 많이 안 좋아진 느낌이라서 염려가 됩니다. 아직 50대인데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움직이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면은 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1: 뭐 현대에 여러 가지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관절 쪽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고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0: 아멘, 아멘.
1: 우리 8030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0: 주님.
1: 이사 이후에 디스크로 허리가 더안 좋습니다. 아마도 무리하게 너무 몸을 많이 사용해서 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0: 주여.
1: 하나님께서 허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허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디스크가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셔서 몸이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0: 주여.
1: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50대입니다. 왕성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나이입니다. 건강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기로 해서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김현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병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시간이 되시면은 중보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응답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87번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추석 연휴, 감정 상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소서. 군대 간 아들 하용이 28일에 군교회에서 찬양 콘서트 인도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용이 만나 주시고 그

0: 죄에 따라 인생 맡기는 하영이 되게 해주세요.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미 뭐 주님을 만난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예, 그렇습니다.
0: 군교회에서 찬양 콘서트 인도가 있습니다.
1: 네. 이름을 참잘 지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0: 그렇죠.
1: 하용, 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의 인도자가 될수 있기 원합니다.
0: 아멘.
1: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또 생각이 틀리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는데,
0: 그렇죠.
1: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0: 주님.
1: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추석 연휴로 가족을 만났을 때에 신앙이 다른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와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군대 간 하영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군교에서
0: 아멘.
1: 찬양 콘서트를 인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으사 그 찬양 콘서트를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시며 주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영의 삶을 주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 7087번님의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온 가족이 믿는 믿음의 명문가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1: 그렇죠?
0: 못한 경우도 많지요.
1: 맞죠?
0: 그 목사님 또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듣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안 믿는 우리 부모님 예수 영접하게 해주세요.
1: 예.
0: 사촌 누나, 사촌 오빠가 왔는데 도저히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1: 네.
0: 뭐 이런 게 많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친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닫혀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또 만날 때그 문제로 인해 또 갈등이 생기는
0: 그렇죠.
1: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혹시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자기 마음까지 상하시는 분들도,
1: 예.
0: 그리고 저도 그랬거든요.
1: 네.
0: 저희도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고,
1: 예.
0: 저희 쪽은 이제 저만 믿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 권면의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입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0: 아멘.
1: 합니다. 예.
0: 아멘.
1: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저 그 은혜를 그저 나누어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0: 그렇죠.
1: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흘러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자, 계속해서 이어서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목사님은 지금 이제 추석 기간에는 오히려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 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데,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자, 문자 번호 남기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요. 또 울산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이 이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0770번님, 늘 단비교회, 서진 집사님, 오른쪽 다리에 통증은 없지만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마 본인은 아니시고 그 교회, 같은 교회 섬기는 집사님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1: 네, 우리 서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또 위에서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담비교회.

0: 항상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1: 주님.
0: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0770번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른쪽 다리 통증은 없지만 움직임이 늘 불편하셔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그 다리에 모든 구조와 모든 기능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단비를 먹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0770번님도 그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남기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고요. 익명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크룩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0: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죠. 큰 바다보다 깊습니다. 저 높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우리가 점점 느끼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길, 우리 성도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어서 중보기도 팀이 받아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623번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샬롬, 둘째 딸 입덧이 너무 심하지 않게 해주셔서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큰 사위, 교회 다닌 지 9년 차인데 교회 생활은 잘 하지만 믿음의 영적 가장이 되고, 또 술이 싫어져서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제사상에 절안 하는 담대한 믿음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친정포구마, 조카 딸은 47인데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팔다리 마비가 잘 치료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9623번님도 양쪽 무릎의 관절염과 허리디스크 협착 전이가 또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내용이 많습니다.
1: 예. 우리의 삶에 참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9623번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0: 아멘.
1: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은혜가 그게 참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걱정거리 없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도할 일이 없어지는데,
0: 그렇죠.
1: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비록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1: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9623번님, 그리고 그 가정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0: 주님.
1: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둘째 딸,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여 주셨는데, 입덧이 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0: 주여.
1: 또큰 딸, 사위, 하나님, 신앙생활을 9년 차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마음 가운데 신앙함의 아름다운 결단이 아직 부족하여서, 여전히 술을, 그리고 또, 제사상 앞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9623번님, 친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가문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조카 딸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9623번님 양쪽 무릎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 협착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0: 주님.
1: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만져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지 사실은 뭐 8, 9년 차, 10년 차 되신 분들이면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는 이제 집사 직분을 받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주님을 깊이 만나

0: 하지 못하고 술을 끊기 어렵고 담배 끊기 어렵고 또 이렇게 세상과 그 그냥 하는 말로는 이제 양쪽 발을 다 걸치고 있는
1: 네.
0: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1: 예, 그렇죠. 예.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이렇게 끊어낸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건데, 그러기에 내가 할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1: 아멘.
0: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7255번님의 기도 제목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남이녀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첫째 딸이 12월에 결혼합니다. 집안이 절에 다니고 예비 사위는 무교라고 합니다. 주례도 축도도 없는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비록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손 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아이들을 마음껏 복주셔서 믿음은 든든한 축복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두 동생들은 믿음의 복된 집안과 배우자 만나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는 그런 가정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는데요. 일남이녀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요번에 개혼이라고 하죠. 뭐 문을 결혼의 문을 여는
1: 예.
0: 그 첫째 딸인데 집안이 절에 다니고 예비 사위는 무교. 제가 이제 그제 현재 아내하고 교제할 때
1: 네.
0: 그때 처음에 저는 불교. 저희 집안도 다 불교. 저는 뭐 대학교 때까지 불교. 그랬는데 저는 이제 교제하다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결혼만 해봐라. 내가 절에 간다. 절에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교제하던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주님께 사로잡힌 몸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결혼만 해봐라.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아까 목사님도 사람의 그 한계를 말씀하셨지만, 내가 뭐 결혼하면 뭐 계속 열심히 교회도 같이 다녀줄게 하는데 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잘 가지 않더라고요.
1: 이제 여러 주례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인데, 근데 이제 배우자는 믿음이 없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른 믿음이나 하고 믿음이 없는 그와 같은 가정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그 집사님 혹은 그 권사님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함께 결혼하는데 목사님 모셔서 기도도 해줄 수 없고 주례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7255번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돼요.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축복된 결혼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또 이제 뭐 앞에서 하지는 못해도 두 사람에게 붙들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이제 두 사람에게 결혼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서 그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제 그런 예들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0: 아멘, 아멘.
1: 그래서 우리 7255번님 첫 딸이 12월 달에 결혼하는데 비록 지금 출발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그 나중은 장래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12월에 딸이 결혼합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0: 주님.
1: 그러나 딸이 남편을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그럴 때에 그 가정에 선교적인 사명을 가졌다 생각하고 복음 전할 때에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를 위하여 가정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딸이 기도함으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두 동생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려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0: 주님.
1: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4961번님께서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명절에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석 특집 방송 덕에 즐거운 연휴 보내고 있어요. 추석이든 설이든 1분도 쉬지 않고 방송해주시는 극동방송 PD님들과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사역 쉬지 않으시는 목사님 및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아, 또

0: 좋은 목소리로 만나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즐거운 추석 또는 즐겁지 않은 추석이 될지언정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회복과 평강을 누리시는 그리고 오늘 기도의 응답도 누리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0: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1: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병영교회에서 팀룩워십 유닛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중구 병영성길에 위치한 울산 병영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5357번, 지역번호 052-292-5357, 울산 병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1,000원.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0: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0: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범서서부교회 진상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 기억하시겠어요? 진상원 목사입니다. 소망의 기도, 그 다음에 설교 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신 거 기억하는데 오늘은 복음 메시지 전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생님에게 좋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진짜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는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죄 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안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더미, 불행이 더미더미로 얹히고 예수님 그런 이것들도 불안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제일 불쌍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죽어도 좋은 데에 못 가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형무소로 가는데 살다가 이 죄를 짓고 나면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땅의 형무소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좋은 데 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이 없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100만 분의 1이라도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이잖아요. 한순간이면 눈 딱 감고 천년이든 만년이든 참고 견디면 되는데 성경대로 영원히 그런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선생님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편은 자기 사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편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진짜 저도 말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편이 되는 디딤돌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구분하려고 하면은 나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누는 분기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가? 다 좋아요. 첫째는 예수님 편이 되니까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란 건 알잖아요. 그래서 도덕교과서에도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되면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편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가르친 게 또 대단해요. 요즘 가정이고 부부고 부모 자식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집도 많지만 이 문제는 일단 해결될 수 있어요. 세계 4대 성인이 가르친 걸 교회에서 매일 가르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거 늘 반성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똑같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들이 효도하는 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0: 시절 세상 사람들, 특히 아내들이 교회에 폭발적으로 나온 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집에 예수 믿는 경주댁이라는 사람의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술 먹고 마누라 두드려 패고 아들 두드려 패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변했어요. 물어보니까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이 아주머니가 기대가 돼요. 아, 우리 인간도 교회 가면 괜찮을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변해요? 마누라가 변해요. 남편 변화시키러 갔는데 마누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변해가지고 변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도 저 인간 지금 미쳤나 죽으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남편도 변해요. 아버지도 변하고 엄마도 변하니까 누가 변해요? 애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행복한 가정이 되고 깨소금 팔고 참기름 파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에이 목사님, 우리 옆집에 교회 다니는 인간 있는데 그 인간은 안 그러던데요. 맞아요. 안 그런 인간도 있어요. 지독하게 안 변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도 목사지만 미치겠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인데 안 믿으면은 아마 선생님 그 집 싸움하는 소리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 예수님이 잘못됐다거나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똑같이 배우도 어떤 애는 신호등을 지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신호등 안 지키고 막 지나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요. 자, 보세요. 살아도 이렇게 좋고 죽으면 더 좋아요. 목사님, 죽고 나면 끝인데 도무지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못 믿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무슨 색이든가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얼마만 하든가요? 실제로 정말 소중한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이 있는 거 알고 나왔겠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나오고 보니까 엄마 뱃속이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잖아요. 꾸미는 이야기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서로 한눈에 반했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러. 뜨겁게 뜨겁게 안녕하면서 헤어져요. 그 순간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던 메뚜기가, 야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게요. 하루살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을 모르겠어요. 고민해 고민을 하다가 그만 하루살이가 죽어버렸어요. 약속한 장소에 메뚜기가 나와보니까 하루살이가 죽어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깨구리하고 연애를 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찬바람이 불도록 매일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제 겨울이 돼서 서로 헤어지다 되잖아요. 이제는 깨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메뚜기가 내년을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요. 선생님은 아니죠. 선생님은 만나자 할 그게 없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00만 분의 1로 없다면 진짜 선생님한테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 편에 선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면 선생님 어쩌겠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건지, 아니면 안 믿고 지옥으로 갈 건지 100만 분의 1이지만은 가능성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 살아서는 착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이 길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1: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손해보실 것이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만 분의 1 확률이라도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당신은 얻을

것만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기 원하시는 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으신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 서류를 보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신청 서류를 보고 가장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저희의 말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곡이 무르익는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주변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죠. 교회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까지 서로 안부 묻고 챙기면서 풍요로움을 나누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거나 긴 휴가를 보내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석 명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격의 추석 명절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추석 맞아서 따뜻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내가 어려서 추석 때하고 지금 추석 명절하고는 엄청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요새 이제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이 추석만 오면 나이 노이로제가 걸린다고 그러죠. 우리 아나운서는 안 그렇죠?
0: 네, 저는 좋아합니다. 아직 명절을.
1: 그 시댁에 가서 예.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되면 또 친정에 찾아가면 좀 쉴 수가 있고
0: 예.
1: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뭐 젊은 부부들이 애들하고 어딜 가고 그저 일주일 전에 오렌지 주스 한 통 갖다 드리고 추석 잘 세우시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 해외로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젊은 네. 부부들이
0: 여행도 많이 가고
1: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뭐 선진국이 됐다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변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 노인 세대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자기네들 삶을 좀 보람되게 살았으면 좋겠죠.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가 줄게.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줄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요.
0: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 붙들며 어려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명사업을 시작해서 TV 제조까지 하고 있는 전자사업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바이오 또 우리 E&L 하루틴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윤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많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2: 네, 아직 그 전자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 대형 TV를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대형 TV 공장을 오픈을 해서 전자사업 쪽에서는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 한 8년 전에 시작한 그 이 바이오 사업이 지난번에 그 비타민C를 그 리포좀화하는 국내 최초의 공법을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쉽게 흡수율을 높이는 데 적용하는 비타민을 개발을 해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까지 모델을 쓰고 보니까 네. 좀 상당히 바쁘게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콜이 있어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언제 그거를 생각하셔서 이러한 비타민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을 거다. 언제 생각을 하셨어요?
2: 저희가 전자사업만 한 금년이 그러게. 60주년 되고 네.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회사가 그 빈 공장이 많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0: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한세 군데 정도가 빈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공장들이 전부 다그 클린룸화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전자 부품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그 식물 공장 아이디어를 저희 큰애가 이제 회사에 조인을 하면서 식물 공장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고, 결국은 그 식물 공장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건강 그 식품 제조까지 하게 됐고요. 그 제조를 하면서 일반적인 비타민C의 원료는 뭐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체내에 흡수하는 그이 공법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많이 복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인데, 저희 큰 아들이 미국에서 리포존 공법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최초로 리포존 비타민C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1: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그 개인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분야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몸에 이 좋은 영양제를 찾는 경향이 많아졌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그 좋다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성분과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면서 리포존 공법이 많이 그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럼 자녀는 몇분 있어요?
0: 아들만 둘입니다.
2: 다
0: 네,
2: 결혼했고요.
0: 결혼했고요.
2: 그러면 다 한국에 살고요.
0: 아니요, 둘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0: 네,
2: 하겠네.
0: 큰아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1: 네. 큰 아드님은 바이오 분야를 맡아서
0: 있습니다.
1: 하고
0: 네네네.
1: 계시고, 작은 아드님도
0: 작은
1: 사업체를
0: 아들은
1: 운영하고
0: 자기
1: 계신가 봐요.
0: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을 해가지고 게임 회사를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2: 그러면은 이제 가족 얘기 좀 드려볼 텐데, 사모님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0: 대학교 미팅 때 만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무용을 전공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 젊은 학생들의 주제가 사실은 행복이 뭐냐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 차례가 됐을 때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 뭐라고
2: 근데 사모님은
1: 말씀하셨어요?
2: 바로 응하셨나요? 좀
0: 아니죠.
2: 뜸을
0: 좀
2: 들였나요?
0: 많이 좀 뜸을 들였고요. 네. 그 얘긴즉슨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의 행복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하와이에 뭐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그 내용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유독 그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젊은 사랑하는 부부가 그 사과 상자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다가, 자기네들이 그 밥상을 새로 사서 첫 숟가락을 뜰때 행복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꺼북했습니다.
2: 아니, 그러면 처갓집 댁에서 회장님을 뵈시고 사위감 괜찮다, 결혼해라 허락을 하셨겠죠.
0: 네, 그러셨습니다.
2: 예. 근데 그때 사모님은 믿음을 가지셨나요?
0: 천주교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근데 저는 불교였기 때문에 결혼해서 와가지고는 저희 이제 시댁이 불교니까 불교를 갖고 있었죠. 네.
2: 근데 뭐 부모님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절에 갔겠고,
0: 네.
2: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갈 수도
0: 그렇습니다.
2: 있고,
0: 네.
2: 그래서 뭐 그렇게 심취돼 가지고 내가 불교를 연구한다 그런 거는 없었을 거고요. 대대로 그냥 절에도 가고 그랬기 때문인데, 저희가 듣기는 사모님이 믿음이 아주 좋으시다고 그랬는데요.
0: 네, 저희가 88년도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저 식구들을 다
2: 예.
0: 데리고.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서울 예고에 교목으로 있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개척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저희 집사람은 다시 애들하고 다니게 됐고.
2: 그럼 예고를 나오셨군요.
0: 네네.

0: 네, 예고무용과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교목으로 계셨던 분이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만나게 돼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88년.
1: 그 교회에서 나가시면서 좀 믿음이 생기시고.
0: 믿음이 생겼고.
1: 회장님은 언제쯤?
0: 저는 목사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에 나와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1: 아니 사업상으로 어려움.
0: 네. 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한번 좀 아까 그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라는 복음성가를 듣는 순간 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쭉 봐왔는데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 뭐 그 식약청에서 네. 확실히 저기를 하더라고. 네. 옛날에 제가 어느 미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닭고기를 저 컨베이어에서 와가지고 네, 네. 최고 박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농무성에서 나와서 다 보고 마지막에 그 직원이 이만한 주사기를 가지고 소금물을 네, 넣어서 네. 닭에다 집어넣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몇 아운스가 더 올라가죠. 이거 네, 네, 냉동을 네, 시키면은 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짓을 하다가 네.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싹 치웠다고 하는 간증을 내가 네, 들었는데 네. 사실 경쟁이 힘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제품도 좋아야 되고 네. 또 사람들은 같은 닭을 사도 좀 큰 거. 이런 거가 늘 배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 가보니까 슈퍼마켓에 커피 브랜드가 네.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저거를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미국에서 이제 슈퍼볼을 할 때 그 네. 광고 타임을 재작년에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통째로 사가지고 그 시간마다 전도만 하더라.
0: 네,
1: 돈
0: 네,
1: 많은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빨리 소비가 되고 여유가 생겨서 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더 할 수 있지 않은가.
0: 네,
1: 요새 뭐
0: 네.
1: 탈북자들도 있고 북한이 개방되면은 거긴 비타민이 많이 없죠. 그건 네. 사실, 고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찾지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뭐 비타민 네.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0: 네, 네.
1: 만약 북한 가태가 열리면은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한 비타민을 먹으면은
0: 네. 네.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데 참 우리는 뭐 방송을 하니까 북한이 열리면 내가 방송국 짓고 허가 내고 훈련시킨 사람 보내서 월급도 한 3년 동안 주고 한번 그건 복음의 굶주렸다. 얼마나 오래 굶주렸냐. 그냥 복음을 하자. 열심히 복음을 하자. 지금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폐병 투병약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비타민을 다양으로 넣어서 보내는 게 어떨까.
0: 네네네.
2: 정말 아멘. 네. 새로운 비전까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의 윤철주 회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경영자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머 평사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79년도에 그 컴퓨터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제가 프로그래머로 처음 입사를 했고요. 한 7년 동안 그 당시에는 사실 요즘같이 그 프로그램 패키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짜야만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꾸로 업무를 제가 잘 알아야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업무를 배우게 됐고 87년도에 회사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95년도에 컴백을 하게 된 거죠.
0: 둘째 아드님이 아버님을 닮으셨나 보네요.
1: 네.
2: 사모님 자랑 좀 해보세요.
1: 제가 많이 힘들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저를 더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게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나 이거 너무 힘든데 하는데 제 집사람은 당신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뭘 걱정하냐고 하면서 그거에 제가 상당히 기운을 많이 얻었습니다.
2: 그리고 나가시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 나가신다 보네요?
1: 네,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과 그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 나와 있었고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윤난영 사모님하고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0: 아니 요즘 목사님 평전도 읽고 계시다면서요.
1: 네네네. 사실은 이 스케줄을 잡히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더 읽었는데 제가 너무 반성을 하는 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너무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처음에 다시 95년대 컴백했을 때 제 회사 외형이 한 300억 정도 하는 조명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명으로서는 더 이상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일본의 그 NEC와 기술 제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에 뭐 한국의 조그만 회사가 하려고 하니까 상대를 안 해줬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내게 이산지를 주소서라는 거를 갖고 복받쳤다는 게 그게 이루기 직전에 안 됐었는데 그 복음서가 듣고 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0: 그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목사님의 그 평전을 읽으면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저는 여태까지 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생각했던 게 아,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1: 아니요, 이제 강아지가 눈을 뜨신 거예요.
2: 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그 동방송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전쟁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와 간증이 반복되는 가장 이루고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집사가 보냈네.
2: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회장님, 네. 파이팅!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또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0: 아,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천연, 그러니까 그 재해 속에서도 어렵고 또 전쟁 속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자기가 하고 싶고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옛날에는 뭐 음악 한다 그러면 딴따라라고 그랬고 뭐 이상한 그렇죠. 그 네. 이 빙대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찾아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2: 네. 네.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같이 중보할게요.
0: 네. 뭐 제가 살아오면서 좀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요즘은 좀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무슨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이 한 글로벌리 따지면 한 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잘 케어하는 게 또 그것도 제가 베푸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병영교회에서 팀룩워십 유닛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중구 병영성길에 위치한 울산 병영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5357번, 지역번호 052-292-5357, 울산 병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0: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그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0: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Judgment of God. 이 세상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에서는 면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심판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딘가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라고 그랬어. 요새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 것 같고 지옥에 대한 설교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좋은 서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고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심판, 심는 대로 걷는다고 했는데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위로받으세요.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날이 온다. 말세. 전문가들이 뽑은 20세기의 20대 재앙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차 대전, Second World War. 8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것도 20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스탈린의 피로 숙청을 했는데 300만 명이 희생이 됐고 세계 1차 대전에 2천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소련의 제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때 방사선이 노출되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21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Korean War 300만 명이 죽었지요. 20세기에 흑사병과 에이즈 발병 확인을 했을 때 4,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킬링 필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열 번째로 지구 온화와 엘니뇨 라니니아 네팔과 같은데 1,300명이 죽었는데 아직 5,00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열한 번째 아프리카 대기근 때 1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일본군 731부대가 인간 생체 실험을 했을 때 5,000명이 죽었습니다. 런던 치명적인 스모그 닷새간 4,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난징, 중국 난징에서 일본 사람들이 학살을 한 게 30만 명. 북한 식량 위기에 1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관동 지진 때에 조선인 학살을 6천 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미군 베트남 고엽제 살포로 250만 명이 희생을 했고 아르헨티나 군사정권 추악한 전쟁 수만 명이 사망 실종을 했습니다. 미국의 맥카시 의원의 선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마지막으로 일본 미나마타 수은 중독으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다 20세기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합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세계 인구 3분지 1이 죽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전염병, 지진, 에이즈, 화산 폭발 등으로 재앙의

사망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2100년서부터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8에서 6.4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해수면은 18에서 39cm까지 상승하고 태평양의 섬나라,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저지대 국가들은 다 침수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아세아에서만 1억 명이 식량난을 겪고 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기상재난과 물 부족, 환경난민, 이주 등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3차 대전은 바로 이 물 때문에 10년 안에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예고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upon selfishness, 이기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이라고 하는데 once for all,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더 말하셨어. 단번에, 질질 끌건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천사 계명성이 한 얘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두 번이지요. 내가 세 번이지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다섯 번째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my, me. 나 다섯 번 나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만,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명성이 그냥 천사로 자기 임무를 마쳤으면은 지옥으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I에 이르기를 내가 I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마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사람이 내가 다섯 번. 한 번도 위험한데 다섯 번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서 좌정하리라. 그래서 계명성은 교만함으로서 말미암아 3분지 1에 천사들이 동요한 사람들이 다 땅에 떨어졌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계명성, 천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어요. 익은 변은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죠. 열매가 많이 맺은 가지는 낮게 늘어지게 마련.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병에 물이 절반만 들어있으면 소리가 나지만은 물이 병에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입에서 말로 몸가짐에서 얼굴 표현으로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최대 여객선 이름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 호를 출항한 사건에 세계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돼 있었어.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무전을 받게 됩니다. 딱딱딱딱 딱딱딱딱 무전을. 빙산이 내려오니까 조심하라. 긴급 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너무 신뢰하고 믿었던 나머지 선장에게는 보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급박한 통제소에서는 계속해서 무전을 보냅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빙산을 주의하라, 도도독독독, 도도독독독 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귀를 기울일 만한데 타이타닉 호에는 점점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항해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군.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 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에게 말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교만. 1912년 타이타닉 호 얘는 222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고 호화스러운 여객선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706명은 살았지만은 1517명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해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한번 타이타닉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영화에서 한번 봤어요.